바가지 참물이 배꼬리 물렁뼈마리 개똥 심박이 기러기 큰물이 제비 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가마다 돌새 사가초 버들 돌새 검은 머리 물대새 탈색 제구